0: 아리랑 톡쇼 애청자 여러분,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가는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드립니다. 김무인 씨,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 중에서 뉴질랜드에서 가장 유명한, 정말 유명한 별무리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?
0: 그럼요, 당연히 알죠. 오늘 준비한 주제가 바로 그 유명한 별무리 마타리키잖아요.
1: 맞아요. 뉴질랜드 마오리족은 이 별무리가 한겨울 새벽 하늘에 다시 떠오를 때 비로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다고 믿었대요.
0: 아, 그러니까 마타리키가 겨울이 시작될 무렵 초저녁 서쪽 하늘로 지면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6월 말 7월 중순쯤에 약 한 달간의 공백을 깨고 마침내 새벽 동쪽 하늘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래요.
1: 그렇죠. 보통 새해라고 하면은 1월 1일이나 음력수를 떠올리기 마련이라 6월에서 7월에 새해를 맞이한다는 게 저게는 진짜 낯설거든요.
0: 그렇죠. 사실 우리에게는 마타리키는 성경에 나오는 묘성이나 천문학에서의 플레이아데스 성단 혹은 일본 자동차 스바루 아시죠?
1: 네.
0: 그 스바루의 로고로 더 익숙한데요.
1: 그렇죠. 그런데 마오리 신화에서 이 마타리키는 신의 눈 또는 작은 눈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.
0: 눈이요? 아, 왜 그런 이름이 붙었을까요?

0: 가요.
1: 여기는 진짜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요. 바람의 신인 따오비리 마떼아가 부모의 이별에 너무 분노한 나머지 자기 눈을 직접 뽑아 하늘에 던져버렸는데 그게 바로 마따리끼가 되었다는 거예요.
0: 저런 세상에. 그럼 우리가 한겨울 새벽 하늘에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별무리가 바람의 신이 던진 눈이었단 얘기네요. 그러면 여기서 첫 곡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. 뱅크가 부릅니다. 가질 수 없는 너.

0: 마오리들은 전통적으로 마타레키 별무리가 새해 시작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새벽에 떠오른 마타레키 별들의 밝기와 맑은 정도를 보고 새해의 기후와 농사, 어업의 풍흉을 점쳤다고 해요.
1: 네, 마타르키가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좀생이 별이거든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를 비롯한 전 근대 시기에 이 별을 보고 농사의 풍흉을 점쳤다고 해요. 놀랍죠?
0: 네.
1: 주로 정월 대보름이나 음력 2월 6일 밤에 행해졌으며 이를 좀생이 복이라고 불렀다고 해요.
0: 그렇군요. 한편 마타르키 축제가 가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죠.
1: 네. 첫째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곁을 떠나간 소중한 이들을 추모하는 그런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데 마오리 전통에서는 마타르키 별무리가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하늘의 별로 인도한다고 믿는데요.
0: 그렇군요. 다음으로는 가족과 친구, 공동체가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현재 우리가 가진 것과 서로의 존재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.
1: 네. 마타르키가 떠는 시기는 벌써 가을 추수가 끝난 시점이잖아요. 그래서 곡식이 가득 찼죠.
0: 네.
1: 그래서 가족과 이웃,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마오리 전통 지열구이 음식인 항이라는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감사한다고 합니다.
0: 네. 추수를 끝내고 함께 음식을 나눈다니 우리나라의 추석이나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네요.
1: 그렇죠.
0: 네. 마지막으로는 다가오는 새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새로운 목표와 희망을 세우는 시간이래요.
1: 네. 이야기를 할수록 마오리 문화가 우리의 정서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
0: 그렇죠. 자, 여기서 두 번째 곡 듣겠습니다. 조정연의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.
1: 네. 들으시죠.

0: 그럼 이번에는 마타리키가 뉴질랜드 역사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알려주실까요?
1: 네. 2022년부터 공식 공휴일로 지정되었고요. 뉴질랜드에서 마오리 고유의 전통 기념일이 국가 공식 공휴일이 된 건 역사상 최초라고 합니다.
0: 그렇군요.
1: 네, 이전까지는 주로 영국 왕실과 관련된 날이나 부활절, 성탄절 같은 기독교적 기념일 위주였거든요.
0: 그렇군요. 또 특이한 건 매년 날짜가 마오리 음력에 따라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로 바뀐다는 거예요.
1: 그렇죠. 우리나라의 설날처럼 말이죠.
0: 네. 결국 뉴질랜드도 우리나라처럼 설날이 두 번 있는 셈이네요.
1: 아니죠. 우리나라에 설날이 두 번밖에 없다고요?
0: 그럼 당연하죠. 근데 박영선 씨는 몇 번이라고 생각하는데요?
1: 네 번이요.
0: 네 번이요? 말도 네. 안 돼요.
1: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
0: 네.
1: 음력 1월 1일인 설날 맞죠?
0: 그렇죠. 네.
1: 양력으로 1월 1일인 설날 맞죠?
0: 네.
1: 섣달 금음날인 까치설날.
0: 아, 까치설날. 네.
1: 그리고 마지막은 동지인 작은 설날이랍니다.
0: 아, 동지를 또 작은 설날이라고도 불렀죠.
1: 그렇죠.
0: 네, 좀 억지 같은데 듣다 보니 말은 되네요.
1: 그렇죠. 그런데 뉴질랜드의 마타리키와 한국의 동지가 뭔가 비슷한 게 있지 않나요?
0: 뭐죠?
1: 마타리키와 동지 둘 다 모두 빛과 상관이 있고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다시 찾아올 빛과 풍요를 기약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.
0: 그렇네요. 아까도 박영수 씨가 말했지만 마오리들과 우리가 참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
1: 그렇죠.
0: 자, 이제 노래 듣고 한 곡 듣고 마타리키 위원회에서 어떻게 마타리키를 기념할 수 있는지 소개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기로 하죠.
1: 네, 좋아요.
0: 이민숙이 부릅니다.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.
1: 네.

0: 자, 마타리키를 기념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요. 스마트폰을 잠시 끄고 밤하늘이나 새벽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색하는 거고요.
1: 예, 요즘 시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.
0: 네.
1: 둘째는 가까운 친족, 가족, 친구들을 초대해서 따뜻한 저녁 식사 한 끼 대접하기가 있어요.
0: 셋째로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었던 목표 한 가지를 적어보기랍니다.
1: 네. 걱정하지 않고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?
0: 맞아요. 저희가 마타리키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죠?
1: 그럼요. 축제 기간에 천체 관측소에 가셔서 마타리키 성단을 관측하실 수 있고 또 아홉 개의 별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겠고요. 노래, 춤, 표정, 율동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카파, 하카를 보시는 것도 재밌겠죠?
0: 하카 하면 뉴질랜드 대표 럭비 대표팀의 춤으로 유명한데 카파, 하카는 종합예술공연인 셈이네요.
1: 맞습니다.
0: 특히 저희가 사는 혹수배에서는요. 우선 네피어, 사운드쉘이나 마린퍼레이드 일대에서 화려한 드론쇼나 불꽃놀이를 보실 수 있어요.
1: 그렇죠. 또 테마트피크에 올라가서 새벽별 보는 것도 좋고 또 몇몇 와이너리에서 준비하는 특별한 음식과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이벤트에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.
0: 그리고 또 해가 진 후에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아름다운 마오리 전통 문양과 별을 형성한 조명예술, 즉 라이트 인스톨레이션을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.
1: 네, 그리고 스플래시 플래닛 거기서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
0: 아, 그렇군요.
1: 네, 너무 낭만적이죠.
0: 네.
1: 마타리키 연휴 기간에 사랑하는 이들과 식사를 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?
0: 네, 좋죠. 마오리처럼 항이는 아니어도 우리 식식 명절 음식으로 상을 차려도 좋겠죠.
1: 네, 어쩌면 우리 가족만의 마타리키 요리법을 개발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.
0: 좋은 생각이네요. 아마 퓨전 요리가 될 가능성이 높겠군요.
1: 그럴지도 모르죠.
0: 자, 여기서 마지막 곡 듣겠습니다.
1: 네.
0: 수아진이 부릅니다. 새벽 아침.
1: 네.

0: 오늘 참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배웠죠.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마타리키와 우리의 전통 풍속인 좀생이별이 결국 같은 별을 가리키고 있었잖아요.
1: 그러니까요. 먼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하늘의 별을 보며 한해 농사의 풍요를 기호했던 인간의 마음은 닮아있다는 생각도 들죠?
0: 그렇죠.
1: 지금까지 여러분은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FM 104.7MHz, AM 1431kHz에서 방송되는 아리랑 토크쇼를 들으셨고요.
0: 웹사이트 www.radiohawksbay.org.nz에 들어가시면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.
1: 네. 다음 주에는 두 얼굴을 가진 영어 속어 이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.
0: 오늘은 아리랑 토크쇼 애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마오리말로 새해 인사를 전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나미히 오테 타우호우.
1: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
0: 그리고 마나와티아 아 마타리키.
1: 마타리키를 축하합니다.
0: 네, 여러분 모두